0: 一个电话啦。
1: 你好，
2: 아미
3: 바우 아자
2: 바우 나파샤 제사의 바우 나파샤 제사의 주가 따우
3: 세하트
2: 세하트 제시야
3: 지금은 마치란
2: 제시
3: 오피토 리오노 연산 성에피 안데로 산라파토 아야쿠 칭칭
2: 好的，
3: 谢谢。
2: 好，谢谢呀。
3: 再见。
2: 再。